0: 봐라.
1: 응응. 에? 아틱.
0: 봐라. 봐라. 에? 소스.
1: 소스. 소스. 이름이 베시.
0: 에?
1: 군바라.
0: 봐라. 봐라. 봐라 봐라. 마스마스 낼대. 봐라 봐라. 봐라 봐라 봐라 봐라. 함함함. 봐라 봐라 봐라 봐라. 봐라. 응?

0: 사랑?
1: 응응. 에? 아틸.
0: 봐라. 봐라. 에? 소스.
1: 소스. 소스. 이름이 베시.
0: 에?
1: 군바라.
0: 봐라. 봐라. 봐라 봐라. 마스 내일대. 봐라 봐라. 봐라 봐라 봐라 봐라. 함. 봐라 봐라 봐라 봐라. 봐라. 응?